0: 오케이. 여비사로 물어보셨거든요, 안 같아요. 여비사 디스완 쇼폰이 안 같아요.
1: 뭐 파시로 우파파디 15 란다라 지미니미. 너 파브라 20
0: 소 여러 코단네 나오.
1: 에. 나치고도 레코더고리 이니 난디아니 벤간. 니코도 레코더고리 니코이타 우초. 찌. 우초 뜨부나 부이티.
0: 마라로 물어보. Why you cause a problem 마 파쇼 폰이 안 가나.
1: 무슨 님님 팬님 패세지. 너는 파풍고야노 요피에 이니 랭사 무다가스 와 50 란다 우노피에 우비카 마구루 나니미니 지네 자토비바 무에지 와토 피오페 이니 니고이라 페이스 뇨가이
0: 에이 로보로보 피에스 돈도 스타다피
1: 이웨
0: 예? 카쿠 톡 투 요 보보 디스 만 만 요라 사파 쇼포 니 세리어스
1: 에 비미
2: 이소 지네 나 고시 암바 노 시파 우치 피스 고에 데니바
1: You
0: want cash back or you want your angles with DC Peso Tamba or you want to go?
1: I'm
0: asking.
1: You're
0: not serious.
2: You see now your phone is a rubber.
3: Funzongeyo. Wawa vachizi divana. Zvauri zvausvindisa garata ya banga. Henepo nevakurenga hone. Havangofanira ulipisa. Mazina nazvo zvoshimiswa zvakore kore. Karatangane macheronga lavuraru.

0: 오케이 갖고 여비자로 물어보셨거든요 안 같아 여비자 디스완 쇼폰이 안 같아
1: 뭐 파시로 오빠까지 15 란다나 지미니미 나 파브라 20 란다
0: 소 여러 코단네 나
1: 나치 고도 레코 덩어리 이니 나니 벤간 니코도 레코 덩어리 니코 이타 부투 찌 부투티 부나 부이티
0: 마라 루브루 와 유 코사 프로블레마 마 파쇼 폰이 안 가나
1: 지노 즈메 케스 니 니 페니 페세세 너는 파풍고 야노 요피에 이니 랭사 무다가스 와 50 란다 우노 피에 우비카 마구루 나 니미니 지노 자토 비바 무에지 와 토피아 오페 이니 니고 이나 페스 뇨카 이
0: 에이 루브루 피에스 돈도 스타다 피
1: 이웨
0: Kaku talk to you, Bobo, this man, You're a supper shop on areas.
2: Is it not a cosiamba? No, no, no, no, no, no,
1: You
0: want cash back or you want your rengas with DC peso tamba or you want to go?
1: I'm
0: asking.
1: You
0: don't touch the Naka, you don't go around serious.
1: No cash. You know what? You're going to go to Naka, you're going to go to Naka, you're going to go to Naka, you're going to go to Naka, you're going to go to Naka, you're
2: going to
0: You see now your dog was a shop. You see how your phone is a little bit of a
3: shop. Then what the Divana Zaurus of Sindhisa Garata Yabanga. Hennepun never Korenga horn. Abongo Fanera Ulipisa. Mazinana zvose zvishimiswa zvakore kore. Karatangane macherongala vuraro.